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개학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입학 준비로 분주할 텐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병음, 한자, 산수 등 학습 지식 선행 학습에만 몰입하지만 아이가 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심신 건강, 생활 습관, 사회성 기르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신입생들의 올바른 진학 준비법, 방학 마감 전 아이의 생활 리듬 조절 방법부터 어른들의 감정 억압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 일상에서 간편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테라피 활용법까지 가족 모두의 심신 건강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진학할 때 병음과 한자, 산수를 미리 배워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것은 북경시 해전구의 한 소학교가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차례 조사 연구로 데이터에 따르면 신입생의 65%가 입학 전에 병음, 한자, 산수 등의 선행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고 교사 중 95%가 사전에 학원을 통해 체계적인 병음, 한자, 산수 수업을 받는 것을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통해 시중의 대부분 교육기관이 글자 익히기, 병금, 글쓰기, 산수를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진학할 때 필수 기능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학과 지식이 결코 핵심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경교육과학연구원 조기교육연구소 소장 소정은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진학하는 데에는 과학적으로 네 가지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심신준비로 감정관리와 신체 소양을 포함합니다. 둘째는 생활자립 준비로 스스로 식사하고 스스로 정리하며 시간 배분과 일정 관리를 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는 사회성 준비로 교류 능력, 규칙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준비로 학습 품질, 아이의 끈기와 집중력,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디는 태도, 그리고 학습 습관과 독서 습관 등을 다지는 것이 이후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 방학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아이의 생활 습관을 빠르게 개학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일은 부모와 아이와 함께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리듬 조절 및 규칙적인 식사. 생활 리듬을 제때 조절하지 않으면 개학 후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졸리기 쉽고 학습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부모는 아이가 의식적으로 생활 리듬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아이에게 완충 시간을 줘야 합니다.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개학이 가까워질수록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과식과 폭식을 피해야 하며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 위장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적절한 예습 및 오락 줄이기. 지금부터 부모는 아이가 오락 시간을 줄이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와 상의해 합리적인 오락 시간표를 짜고 학습과 휴식을 병행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방학이 끝나가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감정 리해 및 긍정적 심리 암시. 개학이 다가오면 일부 아이들은 쉽게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이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방 청소 및 문구 준비. 개학 전에 부모는 아이와 함께 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을 정리한 후에는 아이가 스스로 책가방을 정리하고 새 학기에 사용할 책과 문구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계획 수립 및 명확한 목표 설정. 목표가 있으면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동기를 갖게 됩니다. 개학 전에 부모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새 학기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의 목표가 적절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인지 살펴보고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에게감정조절능력을길러주는것이중요한것처럼우리어른들도일상에서자신의부정적인감정을억누르지않고잘다스리는것이신체건강과직결됩니다장기적으로감정을숨기고참는성격이건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겠습니다심리학에는 C 형 성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 를 암을 뜻하는 영어 cancer 의 첫 글자를 따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암 성격이라고도 불립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순응하고 속으로 화를 삭히며 민감하고 생각이 많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사람이이런억압된상태에장기간놓이면면역체계가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연구에따르면 C 형 성격의사람들은일반인보다암발병률이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암성격은다음과같은4가지전형적인특징이있습니다첫째억지로참는것순탄치않은일이있어도내색하지않고묵묵히참는사람들은림파구활성도가상대적으로낮습니다억지로참고감정을누르는것이겉보기에는성격이좋은것처럼보일수있지만결코좋은습관이아닙니다둘째는긴장과불안입니다긴장과불안은인체내면역세포의활력을감소시키며장기간지속되면암을유발할수도있습니다이러한부정적감정은인체기관의기능을혼란시키고특히뇌와중추신경계통을억제해질병에대한저항력을떨어뜨립니다따라서이런상황이발생하면가능한빨리마음을진정시켜야합니다셋째는고립과소외입니다고립은면역력에도영향을미칩니다인간은사회적동물로서집단속에서감정을해소하고마음을다스릴때훨씬안정감을느끼며사람간의소통과인정을통해더강한생존력을얻을수있습니다넷째는집착과자책입니다지나치게완벽을기하거나매사에집착하는사람일수록고민이더많습니다그들은모든일에서긴장을늦출수없다고생각하며이로인해신경이장기간팽팽한상태에놓이게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건강적 관점에서 이러한 팽팽한 상태는 인체 내부 환경의 안정에도 좋지 않으며 내분비, 신경 및 면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면 몸에 부담이 쌓이게 되는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감정 해소 방법으로 향기를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아로마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향기를 맡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자연적인 장점이 있으며 향기 분자는 몇 초 안에 뇌의 감정 중추에 직접 도달해 긴장된 상태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향을 맡으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심박수를 낮추고 몸과 마음을 점차 차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의 리날룰과 아세트산 리날룰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 지나친 생각과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의 벤질 알코올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상큼한 감귤향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 즐거운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로마 이완 훈련을 할 때에는 먼저 부담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흡입법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손수건이나 아로마 돌에 떨어뜨린 뒤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며 5분에서 10분간 유지합니다. 다음은 이완 마사지법입니다. 충분히 희석한 달콤한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 베이스 오일을 사용해 손목, 어깨와 목 등의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다음은 온열 찜질법입니다. 희석한 에센셜 오일을 따뜻한 수건에 떨어뜨려 어깨와 목, 허리와 등의 뻐근하고 팽팽하며 뻣뻣한 부위에 올려놓습니다. 수면 아로마법. 잠들기 30분 전에 아로마를 켜고 잔잔한 음악과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점진적으로 수면 질과 수면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먼저 귀 뒤쪽에 발라 하루 동안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로마 테라피는 일상적인 감정 완화를 위한 보조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저하나 불면이 심해 이미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반드시 제때의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0: 계약을 앞두고 부모나 아이 모두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에게는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길러주고, 우리 어른들 역시 자신의 내면 감정을 무작정 참지 않고 적절히 풀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고 심신의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共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2: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